0: 백소령님 보고드립니다. 저는 옥강교 수비중대 중대장 장희선입니다. 소령님의 지휘에 따르라는 상부의 명을 받았습니다.
1: 그래. 관준회장.
2: 네.
1: 자네들 이리 와봐. 이쪽은 어강 지역 순찰을 맡은 관준회장이다.
0: 네,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1: 잘 듣네. 내 말 잘 들어. 난 놈들이 이 다리를 폭파할 거라는 판단이다. 이미 짐투 부대 하나가 넘어왔어. 이 다리를 지키는 건 두 사람한테 맡긴다. 자네들은 무조건 냉면을 따라 즉시 어강격 방어를 강화시켜. 장군대장, 다리 부족 고지에는 방어 변력을 배치했나?
0: 안 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합니다. 다리 양옆 인원과 차량을 밤낮으로 검문하고 있고 다리 위쪽 아래쪽 공격 기점 방어를 위해 남은 병력 모두 배치했습니다.
1: 관준회장.
3: 네.
1: 다리 부족 고지 수비 임무를 막일 테니까 당장 공격점을 구축하고 밤낮으로 지켜.
2: 그럼 순찰은 어떻게 합니까?
4: 지금 내 지시에 따른다.
1: 자넨 다리 부족 고지만 제대로 지키면 놈들은 어강교 가까이 올 수 없어.
2: 알겠습니다. 당장 산이 사람을 파견하겠습니다.
1: 그리고 저 부대 파견해서 수시로 두 중대 수비 상황을 검사할 것이다. 만약 수비가 해해지면 반드시 엄벌한다. 알겠나?
0: 네, 알겠습니다.

0: 소령님, 다리 북쪽에 있는 부대로 가보겠습니다.
1: 그래, 가봐.
0: 네.
2: 대대장님, 배치 끝냈습니다.
3: 벌써? 문제 없는 거지?
2: 문제 없습니다.
3: 전우 정치는 어디서?
2: 다리 남쪽 끝에 있는 벙커에 뒀습니다.
3: 좋아. 자네가 직접 해. 반드시 소모시켜.
2: 네, 알겠습니다.
3: 가봐.

0: 사단장님. 군단에서 통보입니다. 전방에 있는 적군이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침투부대 하나가 미군의 후방에 있는 중요한 보급소를 폭파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전방에 보급물자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더러 안전한 보급로와 옷광결을 온전히 지켜내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1: 백성호 쪽은 어떻게 됐어?
0: 백소령은 적군의 옷광교 파괴 시도 음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옷광교의 지뢰 매설을 실시했습니다.
1: 뭐요? 그렇게 되면 옷광교가 폭발되는 거 아니야?
0: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뢰와 수레는 인명피해를 줄 수 있으나 철근이나 콘크리트 같은 구조물에는 큰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 그래? 그렇게 하려면 폭탄의 양과 폭파 범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할 텐데.
0: 맞습니다.
2: 다시 확인해봐.
0: 네.
3: 맞아. 서배령 씨가 가. 어. 그래. 서배령 씨가. 서배령. 그래 내라.
4: 그래. 어느새 고민만. 어느새 고민만.
5: 敌人在脚下，发了水雷和吊雷，对桥梁没有损伤，但对我们是绝对致命的。
6: 老梅啊，我对不起你，要是成长了再仔细的。
7: 行了，现在不说这个。

0: 사단장님께서 뭘 하십니까?
1: 나들어 당장 들어와서 피해 상황과 전투 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셨어. 근데 지금은 중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아직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
2: 백설아님, 적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녹색 신호탄 두 발을 발사하더니 전부 철수했습니다.
1: 다리 부족 고지는 달아했나?
2: 상호 불명입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3: 선생님, 저희 중대가 다리 북쪽 거지를 점령했습니다.
1: 놈들이 스스로 포기한 건지 아니면 너희들 점령한 건지 사실대로 말해.
3: 그게 스스로 철수했습니다.
1: 그래, 좋아. 이제 가도 되겠네. 니들 각자 속임대로 자리를 지켜.
3: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1: 차단장님께서 전투 결과에 의문이 있으신지 나보고 당장 들어와서 보고하라고 하신다. 실은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좀 늦게 가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럴 필요가 없네.
3: 만약 적군이 다시 돌아와서 다리를 폭파하면 어떻게 합니까?
1: 야, 이 병신아. 다리 보조 고지를 포기했다는 건 패배를 인정한 거야. 그리고 다리 보조 고지에 지원 없이는 옥경교에 접근할 수 없어. 사전에서 부위원대장이 두 연대를 이끌고 지원하러 오고 있으니 그 사람 연호에 따라.
3: 네, 알겠습니다.
4: 按照三班长口述命令执行。 陈树民代理我指挥。 梁晨。
5: 三班长，你说说，梁科长还有什么指示？
6: 他做什么去了呀？还有啊，科长为什么让我们撤回了有什么计划？你都要说清楚了。
7: 老孟，你别着急，你慢慢说。科长打完信号弹就给我写了这张纸条，然后告诉我说所有人员必须撤回营地，目的是为了让敌人放松警惕，这样的话他的下一步行动才有可能成功。科长说前方咱们的进攻开始了，三排再把敌人弹药库一炸，敌人一定会急着往前方运送弹药，所以他就带着一班和工兵排长。
6: 过江去了桥南的公路，准备劫持敌人运送炮弹还有炸药的汽车炸桥。哦，科长本来是不打算带着游击队的正队长去的，但是正队长说他有船可以渡江，地形熟悉，就带他走了。那科长对部队的行动有什么指示吗？科长说，师首长给的最后期限是今天早上九点，必须斩掉一江桥。科长他一定争取在八点之前完成这个任务。
5: 但是，万一在八点之前没有炸掉一江桥，就让指导员用电台报告失职，然后率领全部人员重新夺取桥北高地，设法阻击南逃的敌人，不惜战斗到最后一个人，一定坚持到大部队赶到，消灭逃敌。还有其他的吗？
6: 没有了。
5: 不愧是老侦察兵，基本功都在，叙述都很清楚。你先休息去吧。
6: 是。
5: 哎。 梁科长的指示和动向，到此为止，不要再和任何人提起，明白了吗？
6: 明白了，指导员，连长，我先走了。

0: 대형님! 에이! 대형님!
1: 하하이!
0: 대형님!
1: 에이!
0: 타십시오. 오셔다 내리겠습니다.
1: 아, 고맙지만 괜찮아. 몇 번만 더 가면 도착이야. 아, 근데 조선어 잘하네.
0: 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조금 배웠었습니다.
1: 뭐, 잘 배웠네.
0: Of course. 또 만나봅시다.
1: 또 보자고.
0: Bye-bye.

0: 黎明，呀，
1: 너네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를 좀 태우다 줄 수 있을까?
2: 죄송합니다. 전공을 가는 길인데 민청을 축하합니다. 보십시오.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1: 여기 자동차 준비 고수 있는데 한번 봐주라고 할게.
2: 좁은 말씀이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1: 한번 해봐.
2: 에이! 왜 그랬습니까?
1: 아이, 됐어. 아이, 자식이 성격이 더러워. 건드리지 마.
2: 네.
1: 장난쳐.
2: 감사합니다. 소리가 꽤 나면 같이 갑시다.

0: 전 회장님, 투적을 촘포하십시오. 미군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1: 씨발!
0: 전 대장님, 저희들 철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중국군이 쳐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1: 사회에서 이 거지를 사수하는 명령이다!
0: 예!

0: 문제가 심각해졌어. 적군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인해 미군이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어.
1: 그것도 옥강교 이남까지 철수할 예정인데 유리한 철수 통로의 옥강교가 우리 수중에서 중공군에 의해 파괴가 됐어.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군이 전멸 위기에 처했다. 이걸 어떻게 상부에 설명할 거냐 말이야.
2: 참모장님, 일단 진정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미국 명무대가 다리 근처에 주둔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옥강교를 보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1: 그걸 누가 몰라서 하는 말인가? 사령부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어.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그리고 사단장님께서 너와 너의 한계 중대를 지금 당장 발견해서 공병부대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하셨다. 그것으로 너의 과오를 정산하라고 말이야.
2: 알겠습니다.